0: 외떡! 아우, 외떡을 몰리고!
1: 어이, 대대차, 알박스 맛!
0: 아우, 럭키, 아베라고 외떡! 블랙이 몰리고!
1: 헬라!
0: 무슨 헬라? 무인공과, 헬라! 무인공과 락 헬라? 무슨 꼭 가고? 아? 벨레메리 갈라와 공 오탕, 와기아폰 마바이리. 싸우면 나고, 박바이야, 니가, 시기임가, 무탁고 뭐가, 싸우면 박바이야. 똑같똑같 먹고 오탕, 엘리 먹고 먹으면 닝일? 아? 오스바니뇨야? 아? 오스바니니? 아? 그이, 아? 하, 하, 술까이 뭐라?